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봉선 하계상에 봉선 하에 물을 주다 돌연지 물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십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어

어때요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춘향을 부여잡고 해안끄라. 해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기로 내가 미쳐버릴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새끼엔 다섯 마리를 갖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하려 할지 대박 까고.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집이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집이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장군

것 해공강자 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해군천지공유 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하니 공소장가들이게라 낭매의 활을 툭 찬성

시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룩이 백이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보는 제비가 포기

분개하고 중당 영유호 해도라 초보 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사지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반 제지금탕이라 젤라 두는 문무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궁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 가르고 가져와도 눈높이 떡 남대문바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벗어 남다령너 먹구나 두쪽지역비기고 거주허둥둥떡 흥본분전을 당고 흥본분전을 당고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득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집이야 이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지광 인왕 후원 요소 씻고 보기소고 요소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청 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소상 동정 외길에

동을 말아 본포박씨를 집에 가불고 이리노일라 행고양 쭉간긴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 데리고 배운 갈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0: 갖다 균세 넣어야 한 거냐, 야.
1: 갖다 균세 넣어야 한 거냐, 야.
0: 哦，你那个地方好难啊！哦，这边都你那个，这边都你那个。啊！哦哦哦，那就好呢。啊！哦哦哦，那就好呢。啊！哦哦哦，我下一点，我再去寻找他们呐。
1: Thank you.